0: 하셔야 네이프스 종미다.
1: 수태야 6:30에서 7시까지 가. 스테이션 KIPS FM 98.3 MHz.
2: 이쿠폰 자리를 끼고 이쿠폰 자리를 끼고
3: 네팔이 슈퍼히트.